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are you on it?
1: Ah,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언제 한 거 the new super plan?
0: 야니 잉,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들 super plan. 약간이 나가 이거 이거 이거 니가 로고. 아이오드 플랜 아리오네르키 아야레 카르케 에워레르키 나네카 포올란더 슈퍼 플랜 시 네네부이테 타라 어그레고 네네부이테 기가 파이 타타 어 드부이나 타가데 미니시 온 데 테테키 디 스미스
1: 티 카르케 토 와나 포인트 노와 데 기가 파이 탄타타 어 니네부포테 미니시 데 테테키 디 스미스 시 테무와 데 타라 포나 이나는 와비 메워시야와
0: 아야레 오리아 스타 토 와나 토 와나 토 와나 데 보크 어 니네테 비 워레키 슈퍼 플랜 네카 야나고 어 예이테 겐수아 아키 고나 카이데 키나고 예이 이부긴테 보 Royer and Kakawa Kayu at the new Super Plan.
2: Nakamuru Gurgite, Samaran, the Namaran, the Tawanawayo, Yera Katanota, Katangaki Nakoy and the Dayokin, Japan, Iteroy the Pima Wua, Ayu, Katanota Muatamon, Katanota Nanokawaki.